0: 가제 산지 남자 운전 시하고 또 거든데 있나 내매 또 거든데 있나 이따 시어서 시대 나 기능 거지 뭐 어디 두시니 두시니 집에 나 몇 이제 몇시 대봐야 지구로 야합니다 이거 구접이야 구접이야 약 고생이 가당 네가 가고 같이 다 뒤로 두시 가다 지소 운전 지금 좀 내다 가다 민아 지 대지 근데 뭐 나시에 털 명도 술 명도 이제 지금 들어 야되네 이빠시에다 가당 잡다 면에랑 랭 뭐 사도 미래 약과 대비 신인에 비나 비나 쪼가닝 이따 맞 이놈의 답이 나온 놈님 빌 야가시야 돈 받으시도 맞 이놈이야. 대비 비나 아직 상제 남자들이 비 지금 시에서 놈주 대비 상제 남자들이 시에 대비 나 상제 남자들 신인 왔다 갔다 아직 이 잠는 혼대미나 비 지금 대 상제 남자들이 가는 짜든 이불 상제니가 짜든 이매 이제 상제 남자들이 시에서 간대 이불 제 배시 승로도 이양하다 명도 이양이한 시티디가 당 라고 내게 보사이 맞다 무놈의 어제보다 이때야 갔다 갔다 잡소야 고소 잠는 곳 여든 놈. 와자바다 우자가당 주빌랍자 또 빠진이다 약모소 숨 약고소 죽고소 숨이 아니메 와자바다 또 우자마 따 하고 다 납지 놈신다 가다 주지 대대니 야바다 운동이 있니 주다 도조진이 소비게 와디 했던다 저거 군도 가면다 개발을 지서 로서다 덴베닝도 등도 사지 쇼
1: Fanginang sida ta shedun lirima Duchin khebar chan jib saka da wa ches chih duikab ka desh Buddha par ka chwe san pepkan mimangsha Gonche gaden rabgiling gonpa Bomdila kak khenzur gishi Dondrup tsiring si jitar kepsu Travetsal ning lapchanangu sandangambur Langina uddambache Akashwani tawang desh nuptik monpak lirim banang chasang duz Uts Akashwani tawang imbur Langin changmu shukpu lirim Hindi ga sengyur chuzenis che chuzenisikting karmelengache Inji ga sengyur Akashwani dilli ke rileya sannang saa